0: 굿모닝 프라이데이 DJ 달디, 시아 PD 그리고 신혜준의 라이브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2: 다 봤어요.
0: 그죠? 네. 끝나버렸어. 어떡하죠?
1: 맞아.
2: 죄송해요. 잘 지냈냐고 그랬는데 전 7월 다 갔다 그랬어.
0: 그만큼 시간도 빨리 가고.
1: 맞아요. 네. 이제 오늘이 마지막 7월의 네. 마지막 날이죠.
0: 그러게요. 10월의 마지막 날은 노래도 있는데 7월의 마지막 날은 뭐 기억나는 노래가 있을까요?
2: 머리 한 만들면 되죠 뭐.
1: 즉석으로 만들어 주세요, 신혜준님.
2: 네, 즉석은 제가 떡볶이밖에 몰라서.
1: 아까 옆방에서 노래 부르고 오셨잖아요.
2: 네, 여기 걸라이브 90.5 스튜디오에 네. 드디어 이제 노래방이 생겼어요.
0: 아, 그걸 또 노래방으로 표현하는군요. 뭐 마이크 있고 네. 노래할 수 있으면 노래방이죠. 네. 시설 너무 좋아 보이던데요.
2: 고급진 그 음향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0: 그렇죠. 스튜디오 4.
2: 네.
0: 아, 네 번째 스튜디오.
1: 이제 저기... 거기는 이제 거기는 이제 뭐 노래 부르는 네,
2: 맞아요.
1: 쓰시나요?
2: 맞아요.
0: 그런 것도 하고 인터뷰.
2: 네.
0: 인터뷰 같은 것도 하게 꾸며놨더라고요.
2: 네.
0: 저희도 노래 한 곡 하러 갈까요?
2: 뭐 일단은 거기 보니까 전문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뮤지션 밴드 같은 네네네네. 그런 것도 있던데.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라이브로 한번
2: 네.
0: 해보죠 뭐.
2: 하면 되죠.
1: 네, 하면 되겠죠.
0: 네. 저는 라이브는 뭐가 들어가야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2: 쭉쭉쭉쭉.
0: 그냥은 좀
2: 네, 아침에도 네, 뭐 아침에 삼겹살도 구워 먹는데.
0: 그럼요.
1: 그럼요.
0: 아, 저희 달리기 멤버 중에 그분 있어요. 뭔가 긴 거리를 뛰어야 되는 날이다.
2: 네.
0: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고기 구워 먹고 나옵니다.
1: 너무 헤비하지 않나요?
0: 그게 없으면 안 된대요. 힘이 있어야 된대.
2: 그거는 정성인데.
1: 정성.
0: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고기 네. 구워 먹고 나오는 게 참 대단했습니다.
2: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0: 뭐가 있을까요?
2: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로스온이라고.
0: 네,
2: 약간 아미노산 뭐 마시는 게 있는데
0: 네네. 네,
2: 운동하기 전에 마시면은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한국의 야구 선수들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0: 아, 그래요?
2: 네, 운동하시기 전에
0: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 아니요, 저희 그 아시는 분이 한국에서 하셔서
0: 네.
2: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로.
0: 아, 네. 그거 드시고 파크론 나오시면 되겠다.
2: 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저번 주에 파크론 간다고 했는데.
0: 그렇죠. 제 눈이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막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1: 눈을 떠보니까 8시더라고요, 이미.
0: 아~
1: 그래서 마음만은 이미 거기 가 있었어요.
0: 어쩐지 우리 시아 PD님 마음이 저기 보이더라고요.
2: 네.
0: 몸이 안 보여서 제가 조금 네. 한참 찾았습니다.
1: 매주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매주 찾아보겠습니다.
2: 이거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담배 끊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0: 내일은 꼭 나오세요.
2: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2: 호준 박사님.
0: 박사님 모시고 게스트 반응이 어땠어요?
2: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았어요.
1: 네. 저도 네. 사실 그 토영 박사님이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0: 그러게요.
1: 사실 녹화 때도 그랬고 방송 때도 그랬고 주위의 반응이 되게 새롭고 신선한 정보다라는
0: 네네.
1: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0: 우리가 늘 접하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은 막상 물어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런 것들을 박사님이 설명을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시니까
2: 네.
0: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 저는 역설로 듣고 나서 이게 AI한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외우시지 않았을까요? 오기 전에
0: 준비하시느라고. 어쨌든 그래도 어떤 지식
2: 네네.
0: 지식을 갖고 오신 거니까
1: 네.
0: 그래도 박사님인데.
1: 네.
2: 근데 그러한 지식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듣다 보니까 더 좀 이렇게 유익한
0: 네네. 네,
2: 그런
1: 네.
2: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로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봤거든요.
1: 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방송도 아마 그 각자 분야의 그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이렇게
0: 네.
1: 인터뷰를 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2: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전문가님 모시고
2: 술 전문가 달리기.
1: 아 여기 달리기 전문가도 있네요.
2: 아 그러네요. 달리기 전문가 네. 되시고.
0: 뭐 그건 전문이라기보다 어쨌든 취미니까.
1: 신희주님은 커피 전문가.
0: 그렇죠.
2: 아유 저는 그냥
0: 커네남이었어요. 커네남.
2: 네, 사고 뭉치.
1: 사고 뭉치.
0: 사고 뭉치? 네. 이번에 무슨 사고 쳤죠?
2: 큰 사고 쳤어요.
0: 수습이 되고 있어요 지금?
2: 네, 수습하느라고 지금 발가락이 지금 아마 제 발에 붙어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0: 아이구야. 네. 하여간 잘 수습하시고 또 그게 또 나중에 번창하면은 네. 뭐 더 큰 좋은 일이 찾아올 거니까요.
2: 네.
1: 그렇죠.
0: 예.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 네?
1: 네. 오늘 저희 첫 곡은 제니의 신곡을 듣고 올게요.
0: 오.
1: Less Than a Lover 듣고 트리비아 모닝 코너에서 만나요.

0: Alive 90.5.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코너는요. 트리비아 모닝 코너죠.
1: 아싸.
0: 준비되셨나요?
2: 네. 아, 자, 머리 좀 피우고.
1: 예, 저는 머리 두피 마사지 좀 하고.
0: 아니, 매주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2: 그렇죠.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0: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아, 저희가 이번 주제는 호주 이민 생활의 매운맛 트리비아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왜 여기 호주에서 얼마나 사셨죠?
2: 저 이제 얼마였지? 뭐 20년은 안 됐고 네네. 15년 넘었고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0: 신희진님은?
1: 저도 21년 됐습니다.
0: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네.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믿습니다.
2: 영화가 좋았는데.
0: 믿습니다.
2: 아, 영화는 지금도 좋아합니다 제가.
1: 저 순간적으로 아멘 할 뻔했어요.
0: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1: 네. 네.
0: 호주 슈퍼마켓 우럴스나 콜스에서 파는 호주의 국민 잼으로 생각하고 먹었다가 한국 사람들이 한약재, 농축한 맛이라고 하면서 기겁하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저요?
1: 네.
0: 달디님이 먼저 해주세요.
2: 네. 뭐 맛있는 거죠. 네. 짭짤한 된장. 네. 호주 된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0: 호주 된장.
2: 네. 베지마이트?
1: 네.
0: 베지마이트. 사실 이거는 맛보기 문제예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연습 문제. 근데 달리기를 하면은 주로 산에 갈 때
0: 네.
2: 산에 가면 뭐가 없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먹을 걸 싸들고 가야 되거든요. 물이랑.
0: 네.
2: 제일 필요한 게 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 짭짤한
1: 염분.
2: 염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솔트 타블렛을 먹기도 하지만 그냥 훈련할 때는 이제 고염분도 좀 있어야 되니까 저희 잘 달리시는 분이 알려주신 건데 빵에다가 베지마이트 그리고 반대쪽 빵에다가는 피넛.
0: 피넛버터?
2: 피넛버터를 발라서 두 개를 딱 가져가면은 영양도 충분하고 염분도 보충이 되고 그래서 산에 갈 때 그렇게 저도 한 번씩 챙겨가서 먹습니다.
0: 저는 이 베지마이트가 호주를 대표하는 이제 음식 네. 이제 완전 추억의 또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진짜 잼으로 알았다가 진짜
1: 맞아요.
0: 듬뿍 발라서 먹었거든요.
2: 똑같아.
0: 근데 그때부터 이제 PTSD가 걸리는 거예요.
2: 맞아.
0: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진짜 얇게 바르고 버터랑 같이 바르면 더 맛있는데
2: 맞아요.
1: 저도 똑같은 게 저는 랭귀지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베지마이트를 모든 그 동물들의 장기를
0: 네,
1: 장기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식의 약간 젓갈처럼
2: 와.
1: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드는 게 베지마이트라고 해준 거예요.
0: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1: 아니에요.
0: 진짜로 그렇게 만든 줄 알았는데.
1: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먹으니까 그 맛인 것 같은 거예요.
0: 맞아요. 진짜 그 맛이 나요.
2: 그래서 머리에 각인이 돼서 그렇구나.
1: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이 그 젓갈 만드는 그 기술은 전 세계가 똑같나 보다.
2: 짭짤하고
1: 그러니까 상하지도 않아서 실온에 넣고 파나 보다. 그 생각했었어요.
2: 혹시 밥이랑 비벼 먹진 않았어요?
1: 그러진 못했고 진짜 떠먹어봤다가 우엑했었죠.
0: 저는 그 베지마이트에 대한 한 일화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한국 이제 호주에 있다가 한국을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분이 이제 뭐 기념품을 하나씩 사갈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그렇죠.
0: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그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사갈까 생각했는데 베지마이트가 없더라고요.
2: 한국에
0: 없죠.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왜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그 팔리지가 않을 것 같아.
2: 네네.
0: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재미삼아 저는 네네. 먹어보지 네네. 않은 상태로 그거를 기념품으로 사갔죠. 근데 욕을 먹었죠.
1: 한국엔 없는데 사 가져가는 기념품이나 선물하는 거 뭐 있으세요?
0: 저 그것도 들어보니까. 있어요. 캥거루 육포인가?
1: 와.
0: 그거 엄청 신기한 거 같아요. 네.
2: 저는 팀탐 사갔던 거 같아요.
1: 맞아요. 팀탐. 저는 사갔는데 저는 늘 가져가는 게 저는 파나돌.
2: 그렇지. 왜요? 그것도 없어요.
1: 하는 거 없어요.
0: 네. 그렇구나. 참고하겠습니다.
1: 네.
2: 자, 일단 이거는 뭐 연습이었다는 거죠?
0: 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2: 네.
0: 호주 정부를 상징하는 공식 국장 문양엔 캥거루와 이뮤가 그려져 있는데요. 왜 이 하필 이 동물들이 이 국장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생물학적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2: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가죠? 저는 이것도 답은 알아요.
0: 답은 아세요?
2: 우리 신희준님께 기회를 양보하겠습니다.
1: 저는 몰라요.
2: 그러니까.
1: 네.
0: 맞춰보세요.
1: 이뮤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0: 근데 저는 캥거루 캥거루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저는 캥거루랑 코알라가 제일 먼저
1: 맞아요.
2: 맞아. 네, 네.
0: 근데 이뮤라고 해서 좀 알쏭달쏭 하긴 했었죠. 네.
3: 이거 저 옛날에도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2: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뭐 이뮤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다리 구조에 관절 구조에 이 답이 있을 거예요.
1: 다리 관절 구조요?
2: 네.
0: 달리기가 빠르다?
2: 오 예. 아.
0: 제가 먼저 했어.
1: 그럼 캥거루처럼 잘 뛰고 빨리 달리라고 해서 두 개가
0: 앞으로 나아가는 뭐 이런 네. 느낌 아닐까요?
1: 진보의 멀리 느낌? 뛰어나가라.
2: 맞는 것 같아요. 뛰는 건 아니고 이따 4부에 답을 알려주실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2: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얘들이 직진밖 그러니까 앞으로밖에 못 간대요.
1: 그러니까
2: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1: 네네.
0: 캥거루는 그럴 수도 있겠네.
2: 했다고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4부에서 한번 뭐 들어보죠.
1: 얘네들은 집 나가면 집을 못 들어오는 거네.
2: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죠.
0: 그럼 네. 세 번째 문제는 네. 호주와 뉴기니 섬에는 그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알을 낳는 포유류 그리고 단공류 영어로는 모노트림스라고 하는 그런 포유류 그러니까 단공류가 사는 곳인데요. 이 동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2: 동물들이에요?
0: 네, 딱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1: 알을 낳는 포유류요?
2: 포유류예요. 예. 네.
0: 저는 하나는 알고 있어요.
2: 하나는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그러게 하나는 생각이 났어요.
1: 웜뱃?
0: 원베스
2: 새끼 낳지 않을까요?
0: 새끼 낳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는 그거잖아요. 신발 가게.
2: 맞아.
0: 호주의 신발 가게. 그래서 제가 그거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른
2: 하이프?
0: 하나는
1: 하이프? 알겠습니다.
0: 아셨어요? 눈치채셨나요?
1: 아니요, 뭘 못했어요. 그냥.
2: 뭐 그런 거예요. 이름을 두 개 합쳐놓은 거, 동물 두 개를 합친 거.
1: 네네네.
2: 그거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뭐지? 알을 낳는다.
0: 근데 이게 호주랑 이게 그 뉴기니 섬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참 특이하네요.
2: 그러네요.
0: 키위인가? 아니 키위? 키위는
2: 키위는 뉴질랜드인데.
0: 키위는 새죠.
2: 네. 네.
0: 아닌가 보다. 어렵네요.
2: 신희준님 뭔가 아신 것 같아.
0: 깨달으셨나요? 네.
3: 아니요. 저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방금.
2: 그래서 아가 나왔군요.
1: 네. 네.
0: 그럼 이쯤에서 네 번째로 갈까요?
2: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모르겠어요.
0: 네 번째 문제는 2018년 버닝스 아시죠?
1: 네.
0: 버닝스 본사는 소시지 스낵을 만들 때 구운 양파를 반드시 소시지 아래로 깔아야 한다는 방침이 생겼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주관식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2: 네.
0: 사실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답을 봤잖아요.
2: 네.
0: 너무
1: 당황스러워요.
0: 근데 합리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걸로 방침까지 만들 건가?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1: 시아피디님 표정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간 거.
0: 네.
1: 양파 흘릴까 봐?
2: 나도 그 생각했는데.
0: 진짜.
2: 청소하기 싫어서.
1: 네.
0: 청소를 해야 되니까 흘리지 말라고 소세지로 눌러놨나?
2: 매 주말마다 버닝스 가면은 이렇게 뭐 무슨 단체들 주로
1: 맞아요.
2: 체리티 단체들이 와서 팔고 맞아요. 있잖아요.
1: 네네.
2: 많이 사 먹었는데.
0: 그것도 되게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던데요.
2: 버닝스에서 파는
0: 네,
2: 게.
0: 네 맞아요. 버닝스에서.
1: 우리 얼라이브 90포인트도 가잖아요.
2: 그죠.
1: 아, 네. 네. 버닝스 가서 우리도
2: 세븐힐스 버닝스에 네. 가서 네.
1: 소세지도 굽고
2: 케이크도 팔고
1: 캔 음료도 팔고 돌아가면서.
0: 네. 그때 꼭 양파를 밑에다 깔아주시기 깔아야 바랍니다.
1: 된다? 네.
0: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 갈게요. 다음 중 완전한 호주 브랜드가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레드 루스터, 2번 팀텀, 3번 베지마이트, 4번 이솝, 5 그 다음에 몇 번째냐?
1: 5번
0: 어그. UGG 어그.
2: 네.
0: 이 중에서 호주 브랜드가 아닌 것을 모두 찾아주세요.
1: 모두 두 개예요?
2: 여러 개인가 보다.
0: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것도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1: 야 이게 잠깐만요. 저는 4번 에솝.
0: 이솝이 호주 브랜드가 아니다.
1: 이솝 우아는 다른 나라 거 아닌가요?
0: 네. 모바일. 이름 자체가 근데 좀 영어는 그렇게. 아닌 것 같죠.
2: 네.
1: 근데 아닌 것을 하나가 아니라 지금 두 개인 것 같아요.
0: 찾아주세요.
2: 일단 어그는 제가 상표권 관련해서 알고 있는 네네. 거는
1: 미국이에요.
2: 미국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호주에서 처음 만든 분은
1: 호주예요.
2: 싸게 팔았나 뭐 뺏겼나 어쨌든
3: 뺏긴 걸로 알고 있어요.
2: 그래서 뭐 법적 결정은 네네. 일단 호주에서 판매하는 거는 뭐 너 팔아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맞아요. 어그.
2: 어그. 팀탐. 팀탐은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과자 회사 뭐죠? 베이크
3: 아노트인가요?
2: 아노트. 네. 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호주에서만 본 것 같으니까 맞는 네. 것 같고.
0: 근데 다 보면은 보통 호주 여행 오셔가지고 네. 그 기념품으로 사가시는 것들이에요.
2: 그러네요.
0: 참 아이러니해요. 만약에 이게 호주 브랜드가 아니다 하면은.
2: 이솝 이것도 예, 우리 애들도 좀 썼던 것 같은데.
0: 야, 저는 오히려 베지마이트 이런 게 아니지 않을까요?
3: 야, 그 이거는 정체성인데.
2: 레드 루스터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호주에서 많이 봤던 닭집인데. 네.
0: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정답은 4부에서 공개가 되고요.
2: 어디서 이렇게 어려운 걸 잡았어요?
3: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0: 그래도 나름 20년 정도 사셨는데.
2: 그러니까 더 헷갈리지 많이 본 건데. 아닌 걸 찾으려니까 네. 이게 오늘, 아니었단 말이야? 뭐 이런 것 같은데
0: 오늘도 난이도 조절 실패. 저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공식 계정에 생방송 릴스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요. 네. 댓글로 정답을 아신다면 청취자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4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한국의 잼을 듣고 와볼까요?
2: 네.
0: 아이유의 잼잼 듣고 2부에서 계속됩니다.
4: 할머니.

0: Alive 90.5.
1: Transform your home with Hartwood Floors. Proudly family 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art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2: 인플루엔자. 매년 맞는 독감 백신은 심각한 질환으로부터 최상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오늘 바로 GP나 약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예약하세요. healthdirect.gov.au/newsouthwalesfluvaccine을 방문하세요.
3: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2: 어린이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홍역, 백일의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합니다. 자녀의 예방접종이 최신 상태인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0: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www.alive905.com.au.
4: Something's changed with Mum lately. You're not sure what to do. She wants to stay home. She can, with the right support. We're a small, dedicated home care team. Nursing, personal care, overnight stays, post-hospital care. 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 One call, no pressure. We'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 Call Santa Clara on 02-811-8121. That's 02-811-8121. Santa Clara Home Care. Care that feels like family. Station sponsor.
0: Alive 90.5.
5: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건강 정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입니다.
6: 네.
5: 요즘은 우리가 병원보다도 먼저 유튜브.
7: 네.
5: 사실 저희 때는 네이버죠. 네 박사님한테 여쭤봤는데.
6: 맞아요.
5: 유튜브를 찾는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데요. 예를 들면 혈압을 내려주는 음식 10가지. 면역력을 키워주는 음식 5가지. 하루 5분 운동으로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 뭐 등등 이런 정말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7: 맞아요.
5: 참. 그래서 오늘 건강 한 스푼에서는 건강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 네. 요즘 같은 이제 시대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5: 그러니까.
6: 골라내는 법도 능력입니다.
5: 맞아요. 맞아요.
7: 핵심인데요.
5: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정보의 홍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홍수가 뭐야?
6: 홍수보다 이제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7: 더 큰 정보의 바다.
6: 우주죠, 우주 이제.
5: 정보의 우주다. 어?
6: 네.
5: 우리 두 분은 건강 정보를 주로 어디서 접하시나요? 우리 신희준님?
7: 저도 똑같아요.
5: 어디?
7: 네, 유튜브에 물어봐요.
5: 유튜브에. 아, 네.
7: 예전에는 그 이제 지식인 창에다가 물어봤었는데
5: 네네네.
7: 이제는 읽는 것도 귀찮아서 거기 보면 이제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5: 그렇죠.
7: 네, 보기가 편해져서 네, 보통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 가장 적이 했던 거는 이제 어르신들의 카더락.
6: 카더락.
5: 맞아요.
6: 아니 그런 말 그런 거예요?
7: 네.
6: 그 된장 바르면 낫는다.
5: 오.
7: 아. 이거 저희 때까지만 해도 벌레 침소이면은
5: 네.
7: 된장 바르는 거.
5: 된장?
7: 하셨나요?
5: 오줌?
7: 오줌 맞아 오줌도 했어요. 그건 이제 암모니아 성분으로 해가지고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오이 꼭지로 거기를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있었었어요.
5: 아 그래요?
7: 네. 서울에서는 그랬습니다.
5: 대구는 없었어요.
6: 저는 할머니랑 할머니 손에 나고 그러니까 자랐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잘못된 이 정보 중에 하나가 발을 심하게 기름에 데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랑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할머니가 소주 뿌리면 낫는다고.
5: 되죠. 많이 해요.
7: 네.
6: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대요.
5: 아 그래요?
6: 네.
5: 화기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7: 네.
6: 근데 소주가 아니고 그냥 그 미지근한 물에 그 흐르는 미지근한 물에 그 흘려보내는 게 화기를 빼는 데 가장 좋다고 아, 그러대요.
5: 차가운 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6: 네. 차가운 물도 안 되고 미지근 물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로 하라고 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7: 저는 어렸을 때 그 빵 공장 처음 취직했을 때 네. 아직 뒤질 수 없는 게 오븐 가마라고 그러죠. 그 옆에 치약이 있는 거예요. 치약이 여기 왜 항상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손으로 이렇게 뭘 빵 꺼내다가 디거든요. 아. 그럼 거기다 치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6: 왜 그 화한 느낌 때문에?
7: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치약을 바르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오븐이 그 빵 굽는 틀이 한 15cm 정도 되는데 제가 손을 넣다가 이제 발 아래다가 댄 거예요.
5: 아이고.
7: 아 뜨고 하면서 위로 딱 댄데 미안하다. 아, 그래서 위아래도 치약을 바르고 다녔던.
6: 아, 네. 위아래요. 근데 그 아래, 효과가 위, 위, 네. 효과가 있는지가 더 궁금해요.
7: 아니 일단 아픈데 무슨
5: 그냥 뭔가 민트 성분으로 이렇게 뭐 시원하게
7: 해주는 느낌.
6: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게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간호사셨어요. 네. 근데 이제 발을 디었을 때 제가 소주 뿌리다가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두 병을 다 썼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소주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네. 나 지금 디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머님은 이제 얼마나 큰 화상인지 모르니까 네. 바셀린을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바셀린을 그냥 발랐죠. 네. 근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5: 그렇죠,
6: 열기가
5: 맞아요.
6: 안 나가고 아, 그 바셀린 아래 이렇게. 맞아요. 네. 그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시간을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드디어 엄마가 퇴근하고 오셨어요. 네. 발을 봤는데 아니 왜 물집이 잡혀 있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화상 바셀린이라고 따로 있대요.
5: 아.
6: 그냥 바셀린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물집이 생겼거든요.
5: 아이고.
7: 그때 그 치약도 화상 치약이었을까요?
6: 그러니까 화상 치약을 바르라고 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5: 화상하니까 저는 그 뜨거운데 데였을 때 약국을 갔더니 뭐 저거 하면 된댔는데 네. 뭐가 있어요 진짜 화상에 하는 거 그걸 했더니 화기가 빠지는지 네네. 고통이 없어지더라고요.
6: 그런 게 있대요.
5: 빨리 또 치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국에서 그거 사다가 항상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 네 필수입니다.
5: 약국감이 있어요.
7: 네.
5: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 알려주시는 된장.
6: 된장.
5: 예전에 뭐 다 된장 발랐죠. 뭐 깨지거나 해도 된장 맞아요. 바르고 한때는 왜 살 뺄 때도 랩 다이어트인데 된장 발라서 하는 다이어트도 있었어요.
6: 에?
5: 그런 게 있었어요.
6: 랩 다이어트요?
7: 랩 다이어트는 알아요.
5: 예, 예. 거기 안에 또 된장을 바르더라고요.
6: 된장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네요.
5: 뭐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뭐 주변에 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고추장 된장인데 고추장은 못 바르니까 아, 된장을 바르지 않았을까.
7: 네.
5: 근데 이제 요즘은 인터넷 발달하다 보니까 뭐 모든 정보들이 다 인터넷에서 오잖아요.
7: 맞아요.
5: 오히려 예전에 뭐 부모님 아니면은 주변 카더라 아니면 뭐 아니면 TV에서 주로 건강 정보 뭐 이런 데서 보던 거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치면 다 나오니까. 네네. 정보는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6: 맞아요.
5: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보는 많아졌는데 선택을 해야 되니까.
7: 저는 사실은 그 클릭해서 댓글도 좀 보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네, 댓글에 보면은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쓰는 것도 있고 또 이거 안 돼요라고 해가지고서.
6: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댓글의 거의 과반수가 네. 초등학생들이라고 제가
5: 어머.
6: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댓글을 못 믿겠더라고요.
5: 우리 형님들이 달아주신 거예요. 네.
7: 학교 과제인가?
6: 믿거나 말거나예요. 증명된 네. 건 없지만 저도 그 카더라를 들어가지고
5: 그분들이 굉장히 깊이가 깊네요.
7: 그러네요.
5: 활동량도 많으시고
7: 문학 소년들이었어.
5: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조회수 많은 거 보잖아요.
7: 그렇죠.
6: 네네.
5: 조회수 많은 거는 사실 조금 더 팩트에 가까울까요?
7: 이게 또 그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5: 네네.
7: 그 바탕화면은 그 돼 있는 거. 그게 또 억울을 끌어주면 조회수가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또
5: 제목 같은 네네.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먹고 10kg 빠졌어요.
7: 저게 뭘까?
5: 아니, 뭐 먹고 빼는 게 아니야. 네. 안 먹어야 빼는 거예요.
6: 맞아요.
7: 맞네요. 네.
5: 그 이런 뭐 의사도 보고 놀란 혈압 관리법. 억울을 끌기 정말 좋은 이런 제목들 보면 클릭하게 되지 않나요?
7: 네.
6: 그렇죠. 당연하죠.
5: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많아지고 조회수 높이려고 어그로 끄는 제목들 썸네일들 갖다 붙이고
7: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의사가 진짜로 이름이 김의사 아니에요?
6: 그럴 수도 있어.
7: 그럼 거짓말은 아니잖아.
5: 그러네요.
6: 의사가 보고 놀랐어.
5: 놀랐어. 네. 근데 이 조회수가 높다고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7: 네네.
5: 사실
6: 그렇죠.
5: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거는 뭔가 팩트가 나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시아 PD님 아니면 우리 준 DJ님하고 한 얘기를 나 몰래 전화기가 듣고 있다가 페이스북이든 유튜브 끄면 뭔가 비슷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6: 그렇죠.
5: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7: 내 귀에 도청장치.
6: 그렇죠.
5: 얘도 다 알디예요.
7: 네.
5: 주로 알고리즘 타고 그냥 이렇게 팍팍 뜨는 것 같은데.
7: 네네.
5: 그러면 이게 정확한 정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6: 그렇죠.
5: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정보? 뭐 이런 정도.
6: 근데 저번 주에 그 토양 박사님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챗GPT로 그 크로스 체킹을 했잖아요.
7: 맞아요. 맞아요.
6: 똑같았잖아요.
5: 네네.
6: 근데 또 그런 거 정도. 보면은 그쵸. 네. 완전 토시 하나 들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또 생각이 드네요.
5: 그러니까 어느 한 편으로는 그죠. 왜냐하면 이걸 교육을 시켰잖아요. 학습을 시켰잖아요.
6: 그래서 그런가 봐요.
5: 그 학습을 시킬 때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했을 거니까.
7: 그렇죠.
5: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진짜 이게 효과가 있을까?
7: 뭐 있을 때까지 하면 있지 않을까요?
6: 저는 그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네네. 그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슬슬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은 네. 이제 뭐가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막 비타민도 많이 챙겨 먹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잖아요. 내가 머리가 뭐 아픈데 뭐 어떨 것 같아?
5: 그러면 증상을 집어넣는 거죠.
6: 그렇죠. AI 닥터라고 막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막 진단을 내

0: 알아서 해라. 근데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 사주, 뭐
1: 그쵸.
0: 토정비결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뭔가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잖아.
1: 다 내, 그쵸, 맞아요. 그거 다 심리. 그러니까
0: 뭔가 이 브로드하게 던져놓는데 내가 끼워 맞추는 것 같아. 거꾸로.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런 거 몰랐을 때 시아피디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오한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군대 있을 때였거든요. 추수 그 이렇게 뭐라 하죠? 훈련병이었을 때.
0: 네네.
2: 오한이 엄청 심하게 왔는데 전원을 다 샤워실로 보낸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그 드라마 허준에 보면은 오한에 오한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가 뜨겁게 싸가지고서 막 춥지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0: 네네.
1: 냉수마찰?
2: 맞아요. 오. 허준 선생이 거기다가 냉수마찰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저게 네가 의원이냐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오한이 다 내려왔거든요.
0: 오.
2: 저는 그걸 똑같이 왜냐면은 훈련병 전체가 다 들어가서 3분 안에 샤워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0: 안 들어가면 안 되죠.
2: 네, 저는 11월 30일 군번이거든요. 한겨울
0: 아.
2: 운동장에서 진짜 벌벌벌 떨고 있다가 들어가가지고서 뭐 뜨거운 물도 아닌 것이 뭘 나와가지고서 3분 만에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또 벌벌벌 떨다가 내 몸 안 들어가서 잤어요.
0: 네.
2: 다음날 아침에 진짜 깨끗이 나왔어요.
1: 진짜요?
2: 저는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1: 그 옛날 그 의학 드라마 보면 꼭 그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증명된 말이었나봐요.
0: 아, 근데 우리 신희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배경이 중요해. 배경이.
2: 아 그러네.
0: 이게 군대에서는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네,
2: 환경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0: 그럼요.
1: 그런가봐요.
0: 네. 아프면 나만 보내거든.
2: 아
0: 네. 네. 자, 이런 우리가 조회하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AI가 얘기해주는 내용들이 사실은 완전히 맞다 또는 또 완전히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 거짓말이에요.
0: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치료한다는 또 아닌 것 같고, 그죠? 뭐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2: 네.
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거짓말 듣지 말고
2: 네.
0: 노래 거짓말을 듣고 올까요?
2: 네네.
0: 네. 빅뱅의 거짓말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Alive 90.5.
1: 네,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빅뱅 콘서트도 있죠?
2: 네, 이번에 제 친구들이 이제 뭐 티켓팅 한다고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1: 그러게요.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시드니로.
2: 맞죠?
1: 좋은 일이에요. 자, 오늘 건강한 스푼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건강 정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럼 다음은 건강 정보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어떤 친구는 효과를 봤는데 나는 살이 빠지지 않을까?
2: 그럴 수 있죠.
1: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우리 시아 PD님 뭔가 나눠줄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2: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죠. 저는 사실 많이 보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보는 정보가 네?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거든요.
1: 왜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 근데 항상 사람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갈망?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다 실패예요. 결론은 다 실패였고 네. 효과가 없었다.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걸 알려줘도 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1: 아, 방법이 실패가 아니고
2: 네. 저의 실패.
1: 내가 실패했다.
2: 맞아요.
1: 지난번에 뭐 했다 그랬죠? 그때 뭐 먹는 거 줄이는 거 했었는데.
2: 맞아요. 무슨 뭐 식판 다이어트도 해 봤고. 뭐 공복 뭐 72시간 공복하다가 저 쓰러질 뻔했잖아요.
3: 좋은 방법이 있어요.
1: 예.
3: 결론을 내지 마세요.
2: 결론을 내지 말라고요? 네.
3: 그럼 실패 안 한 거잖아요.
2: 아직 계속 언고잉으로.
1: 아니 아직 시작 안 한 거? 내일부터 하는 거?
3: 아, 그러네.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1: 아직 다이어트는 네. 항상 내일부터. 네.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집에서.
3: 네네. 네.
2: 아, 근데 제가 유일하게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달리기였거든요. 유산소.
1: 네네.
2: 근데 그거는 어디서 본 것도 있지만 직접 하게 되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나니까.
1: 그렇죠.
3: 맞아요.
1: 그렇죠.
2: 네. 효과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더 이상 하진 않았죠.
1: 시작을 하지 않은 거죠?
3: 맘만 보고 아 이러네.
2: 얘는 사실이네.
1: 맞네. 끝.
2: 맞네.
1: 뭐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죠. 네.
2: 근데 저는 이제 비가 와서.
1: 그렇죠.
2: 비가 와서
1: 어느 정도 달리게 되면은 뭐 비 따위야 뭐 김태희 저리 가라 합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게 옷도 우리 뭐 한 명한테는 맞지만 또 다른 모든 사람한테 다 맞지는 않듯이 이게 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걸 또 이끌고 꾸준히 밀고 나가면은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을까. 우리 시아 피니님 꼭 성공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립니다.
2: 네.
3: 같이 응원합니다.
1: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케바케인데 그럼 우리는 건강 정보 뭘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은
2: 일단 뭐 전문가에게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3: 네.
1: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전문가에게 가는 걸 꺼리지 않나요?
2: 그렇죠. 힘들죠.
3: 너무 사실을 얘기해 줄까 봐.
1: 그러네요. 네. 일단 내가 한번 게스트를 하고 가야 되는
3: 네.
1: 거야.
3: 진짜 큰일이면 어떻게 하지?
1: 아 그래서. 맞다.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는 게 네. 제일 큰 것 같네요.
3: 저는 그렇게 해서 미뤄지는 건 늘 치과였어요.
1: 치과?
3: 네. 치과를 무서워해요.
1: 네네. 네,
3: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왕진 오시는 선생님들 계셨거든요.
1: 오 부자다.
3: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얘기하면 야매.
1: 아 네네.
3: 네. 근데 제가 치과를 가면은 그 이렇게 눕잖아요.
1: 네.
3: 밖에 사람들 줄 서 있고 대기하고 계시고, 근데 위에서 입 속에다 잉 하고 이제 그 들어가면은 진짜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왕진 선생님을 부르셨어요. 정말로 이게 옛날에 그 집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동생은 다리 누르고 있고 아버지는 몸통 누르고 있고
1: 묶어서
2: 콧구멍인데.
3: 네. 그러고 이빨 치료했었어요. 진짜로 아파트에서.
1: 네. 그럼 전문 도구도 없이 뭐
2: 그니까
3: 아니 그 007 가방 딱 열면
1: 다 나와요?
3: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치과를 네, 집에서 진료했던 기록이 네, 지금도 치과 가는 거는 무서워요.
1: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3: 네, 근데 이제 미루다 가니까 이제 하나씩 크게 나오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루면 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3: 네.
1: 그래서 이 참 믿을 거는 없고 믿을 거는 나 자신이 아닌가. 응? 내가 뭔가 기준을 세워야 돼. 우리 신희준처럼 치과 가기 싫어. 나는 괜찮아. 뭐 버티는 네. 거죠.
2: 그게 그렇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3: 아니 뭐 내일부터?
1: 내일부터 잘해야지. 네. 이 참 정보들이 막 넘쳐나지면은 그 중에서 진짜 누가 얘기하는 건지 이 뭔가 신뢰를 가지는 네네. 분이 얘기를 하는 건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3: 요새 그 강연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1: 엄청 많죠.
3: 네, 뭐 김창옥 씨, 뭐 김희경 강사님, 또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호숙 그 교수님인가요?
1: 이호선.
3: 네, 네, 그분도 네, 너무 네. 재밌게 보는데.
1: 그렇죠. 그분 너무 세게 말씀하시죠. 네, 네.
3: 아,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약간 약처럼 들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1: 그럼요.
3: 네, 이것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2: 맞아요.
3: 이런 건강 관련된 전문적이도 나한테 맞는 게 있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또 맞지 않는 것도 네, 있을 네. 테고.
1: 그래서 진짜 자기 기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더 해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건강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요즘 AI,
3: 네네.
1: 뭐 에이전트, 뭐 셋업, 뭐 돌리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3: 네네.
1: 직접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뭐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뭐 채팅방도 들어가 보고 네네. 하는데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3: 맞아요.
1: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내가 쓰는 건 또 다른 걸 쓰고 있고 다 따라하기는 벅차고
3: 힘들어요.
1: 돈도 많이 들고
3: 네.
1: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틀리든 맞든 내가 맞다고 세팅한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좀 주구장창 하고는 있는데 이 건강 정보를 대하는 것도 이 비슷하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3: 그 간단한 공식인데
1: 네.
3: 이제 그런 일 있으면 그냥 맞으십니다. 네, 당신이 옳도다.
1: 네 말이 맞소.
3: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저는 이제는 좀 편해진 네,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1: 그래요. 그 아까 AI 뭐 AI 닥터?
2: AI 닥터.
1: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또 그런 거를 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사실은 많이 의지를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업무적인 것도 하지만은 이런 건강 같은 것도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얘를 믿고 가도 되는 건지.
2: 저는 AI 닥터를 사용하는 제일 큰 이유가 편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솔직히 저희는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틀린지 모르는 네네. 상태에서 그냥 그런 정보들을 얻는다는 그 포인트 그 포인트가 편리해서 AI 닥터를 이제 더 애용하고 저는 믿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어느 정도.
3: 근데 그게 맞는 게 AI가 처음 시작된 게 뭔지 아시죠?
1: 응?
3: AI의 아빠.
1: 에이.
3: 알파고.
1: 알파고.
3: 네, 그 알파고? 제가 알기로는 AI의 처음 시작 그 기원이자 알파고 시작 때부터였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는 이제 이세돌 바둑을 이긴 걸로만 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파고를 시작하게 된 그 AI를 만든 사람들의 그 원래 목적이 그 보통 이제 의학적인 그런 정보나 그다음에 법률적인 정보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나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서민들이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알파고였었어요.
2: 되게 목적이 선하군요.
3: 네, 그렇게 해서 해다가 이제 그게 그래도 처음에 이게 재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펀딩을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3: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큰 대기업에서 이제 펀딩을 하게 됐고 특히나 이제 이세돌 하고 나서는 더 큰 기업에서 또 펀딩을 하게 돼서
1: 네네.
3: 지금은 이제 그게 하나의 너도 나도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개발된 게 AI고 원래 처음 시작되는 그 목적은 그 모든 분들이
1: 네.
3: 의료 관련된 거나 아니면 법률 관련된 서비스를 이렇게 비용 너무 큰 비용 없이
2: 그러네요.
3: 네, 그럴 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근본 목적 자체로 해서 그렇게 검색창으로 쓰는 거는
1: 네,
3: 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1: 양질의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은
2: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단은 확실한 진단은 의사 병원에 가서 의사를 네. 보고
1: 그쵸.
2: 받는 게 맞지만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사를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걸 판단할 때는 AI 닥터를 이용하는 게 전 맞다.
1: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걸로
2: 네. 기준이 되는 게 AI가 아니에요.
3: 갑자기 웃긴 생각 들었어요.
2: 왜요?
3: 아니 이제 달디님이 이제 오셨어요. 제가 의사예요. 달디님 오셔가지고서 아 제가 지금 어깨가 지금 아픈데 제가 몇 년생이고 이렇게 쭉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이제 오셔서 증상을 얘기하셨어요.
1: 네.
3: 제가 이제 의사예요.
1: 네.
3: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여기다가 AI
1: 치고 있는 거야.
3: 그러면서 탁 눌렀을 때 아 가장 먼저 의심되는 거는 이거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답변해주면은 나도 의사인데.
2: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이제 병원 쪽에서 일하기도 네. 하고 이제 경험담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그쪽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는 안 했어도 이게 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어요.
1: 네.
2: 근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세요. 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구글 닥터를 사용해봤는데 걔가 어쩌고저쩌고
1: 그쵸.
2: 걔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말이 달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메디케어 막 이런 관련된 행정법 이런 거도
1: 법까지?
2: 사실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프랙티스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세한 법은 모르시고 왜냐면 AI를 사용하면 어떤 그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네. 것만 보고 근데 컨디션 자체가 다 다르면
1: 그럼요.
2: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안 보시고 물어봤는데 아니라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맞아요.
2: 그러면 이제 복창이 터집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된 사용 아닐까.
3: 그렇죠. 간단하게 대답해주면 되네요. 나는 구글 보고 왔는데 이렇다던데. 아 우리는 메타 쓰고 있어요.
2: 미안 난 재미나야. 아 재미나이가 아니구나.
1: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네. 의사에게. 비록 그분들도 AI를 참고해서 답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정규 교육을 했고
3: 네.
1: 받았고 본인 경험치 지식 쌓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2: 아직은 참고만 하시는 단계로 네. AI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3: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정보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시아 PD님 말씀하셨죠. 좋은 정보를 구별하는 힘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살 빠진다. 이 운동 하나면 만병통치. 뭐 이런 건강에도 참 많은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기적의 한방보다는 네. 꾸준한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들으실 곡은 변진섭의 명곡을 새롭게 해석한 부부걸의 희망사항입니다. 노래 듣고 3부 준디의 달리는 수다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0: are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네,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시즌 신이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아 PD님하고 좀 토킹 어바웃을 많이 하는데 아,
3: 네. 많이 하죠.
4: 두 분만 네. 하시지 왜? 네.
2: 아니 제가 이번에 그 이상준 토크쇼도 너무 좋아하고 네네네. 또 이상준 씨 이전에 하던 그런 유튜브 짤들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사망 토론이에요. 네. 사망 토론이 그 약간 그런 게 아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도 되나라는 그러니까, 주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아피디님한테 말씀드려서 야 이런 토론 주제가 있었어요라고 하니까 우리 시아피디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4: 또 혹 하셨군요.
2: 네. 네, 우리 그 관련 주제에 맞게 팀을 나눠서 토론해보고 마지막에 청취자분들과도 함께 과연 누구의 편이 들지 한번 이렇게 좀 오. 우리들만의 사망 토론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3: 아니 이름도 선택해가지고
4: 그러니까요.
3: 사실 토론한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만들 때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또 아 오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 아, 네. 그래요?
3: 지사님들 네. 네. 싸우시면 안 돼요. 아,
4: 싸우다가 죽는 게 사망 토론 아니에요?
3: 아.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이겨도 뭐 얻는 거 아무도 없는 토론이 네. 바로 사망 토론인데
4: 사실 뭐 시아 PD님이 긴장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저는 토론이란 걸 해보고 잘하지 않은 세대여가지고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3: 네. 아니 그래도 웬만큼 이제 연륜이라는 게 있으니까
4: 그건 잘하죠. 우기기. 뭐 그것도 토론이라면 토론으로. 네.
3: 이제 건강한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진짜 건강하다고.
4: 건강한 스푼 잘 넘어왔는데. 네. 끝나고도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혈압 잡고 이제 AI에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2: 자 그럼 순서에 맞게 건강한 스푼으로 한 스푼 먹었으니까 네. 자 이제 건강한 토론 주제라고
4: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먼저 사회를 볼까요? 두 분 네. 한번 붙여볼까요? 네.
3: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일까요?
4: 네. 누구나 관심 있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토론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 토론 주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 이거대 호주에서 워홀로로 평생 살기. 네. 자 우리 시아 PD님하고 신희준께서 두 분께서 한번 편을 나눠서 토론을 네. 해보시겠습니다.
3: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을 한다 팀을.
4: 네.
3: 변론을 우리, 해볼게요.
4: 네. 그럼 우리 신희준님은?
2: 네. 이거는 좀 뭐 저는 선택권이 없이 일단 시아 PD님이 써놨어요.
3: 네.
2: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질문을 해야죠. 사회자 양반. 네.
4: 자 누가 먼저 할까 우리 시아 PD님?
2: 네.
3: 아 제가 좀 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를 한 편을 네네. 편을 들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4: 그렇죠.
3: 왜냐면 저희는 본투비